0: people resonate with it.
1: 제가 이 책을 집필은 이렇게 많은 세계의 독자님들과 만날이라고는 예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 책이 한국에서 출간되고 전 세계적으로 제가 많이 그 북페어를 다니면서 전 세계 독자님들을 만났어요. 네. 그래서 나이 연령대도 정말 젊은 여성부터 또 남자들도 있었고 할아버지들도 있었고 할머니까지 전 세계 뭐 남미 그리고 유럽 네. 정말 많은 나라를 갔었는데 네. 공통적으로 이분들이 단순히 그러니까 일본군 여성 한국 여성의 이야기로만 보지 않아요. 일단 이분들이 당시에 아시아의 전쟁에 대해서 잘 몰랐고 왜냐하면 당신들의 전쟁에 이미 집중돼 있었기 때문에 역사가 그 새로운 발견이기도 했을 뿐더러 네. 그리고 이것이 한국 여성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들의 이야기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당신의 그런 그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나의 이야기고 내 주변의 이야기고 그러니까 말하지 못한 어떤 고통들을 할머니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시더라고요.
0: Yeah, so people around the world really did relate to this. And how it came about was Kumsuk was not thinking of a big global audience when writing this, right? Didn't expect that. But once it was released in Korea, she went to a series of book fairs globally, places like South America and Europe. And she was taken aback by how many people and how such a variety of people were interested. It was young women, it was men, it was grandfathers, grandmothers. And it was not the point that this was Korean women or it was the Japanese occupation or it was the war in Asia. To be honest, many people in those parts of the world didn't even know that that was going on, too busy with the war in their neck of the woods. But they felt this book really reflected stories of themselves or maybe people they knew, that unspoken pain and the unspoken shame that perhaps comes through in the text and the pictures as well. It really does seem like something everyone can resonate with and bring back painful memories, perhaps in some cases, I assume. You also have a brand new graphic novel coming out this year as well.
1: Yeah. 이게 이제 제 책이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출간되는데 영어권에서 이번에 올 가을에 10월 달에 드로넌 쿼털리에서 캐나다 출판사인데 이제 마이 프렌드 김정은이 출간이 되고요. 그다음에 프랑스와 한국에서 또 10월 초에 거의 동시에 여순에 관한 제가 그동안 2년 넘게 작업한 그 책이 또 출간이 됩니다.
0: Wow, so some simultaneous releases in the latter half of this year, both in English as well, those.
1: 여순에 관한 책은 나중에 좀 영어로는 나중에 출간이 되고
0: 일단 한국어로.
1: 예, 한국어와 프랑스어로.
0: Okay. 예. So the initial release of one of the books about the Yeosun incident, and that was the large-scale civilian massacre that took place around Yeosu and Suncheon, right, in 1948. So another painful bit of Korean history. That's coming out in French and Korean. The other one in English is My Friend Kim Jong-un.
1: Yes.
0: That's coming out in the autumn as well through a Canadian publisher. What inspired you to publish the book about the Yeosun incident?
1: Yeah. 제가 한 10여 년 전쯤에 yeah. 순천에 북토크 전시를 하면서 북토크를 했었어요. Yeah. 그런데 그 독자님들이 오셨었는데 독자님 질문 중에서 한 분이 제가 제수 4.3에 대한 그래픽 노블 지수를 만들었는데 제주도 이야기는 하면서 왜 고향 이야기는 하지 않느냐.
0: 고향은 그쪽.
1: 예, 고향이 제가 그쪽. 네. 순천은 아니지만 아무튼 네. 그 지방이거든요. 네. 그래서 왜 고향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그 독자님들께 약속을 했었어요. 언젠가 꼭 하겠다. 근데 그 시간이 온 것 같아서 예.
0: So this book, the one about the Yeosun incident, was inspired by a book talk that Kumsuk had about 10-ish or so years ago down in Suncheon, which is close to her hometown. And readers asked her because she has already done a book about the Jeju 4-3 or April 3rd incident, which we've talked about a lot on our show as well, that terrible incident that took place in Jeju Island. And some of the readers asked, well, why haven't you told the story of your own hometown, you know, closer to home near Suncheon and Yeosu? And so she promised at that time and has kept the promise that when the time came, she would write about it. And now is that time. So that's being

0: released later on as well. So including your upcoming release, you've frequently tackled, we can see, these really painful moments in Korean history, maybe some that are very hard to talk about. Comfort Women, the Jeju April 3rd incident, the Yeosun incident as well. Is there a particular reason you're drawn to these themes?
1: 아, 그것이 저도 이제 왜 제가 이런 것에 자꾸 끌리느냐 제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을 해봤는데요. 아마도 그게 부모님 영향인 것 같아요.
0: 아, 진짜요?
1: 예, 저희 부모님 연세가 굉장히 많으셨고 네. 한국의 현대사를 관통해 오신 분들이세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겪으셨고 와. 근데 단지 이제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해주시진 않았지만 아. 집안 분위기에서 제가 그런 것을 느꼈던 것 같고 아. 그것이 나이가 들면서 네. 그것에 대한 고민과 예술가로서 그리고 딸로서 자식으로서 한 네. 사회의 구성인으로서 와. 그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된 것 같아요.
0: Wow, so she has asked herself this question. Why is she drawn, Geum-suk, to these themes, these painful themes? And she feels it is thanks to her parents who were very old and had basically lived through modern Korean history. And it's not like they spoke to her directly about these incidents and that history, but it was just the atmosphere or the vibe within the household that led her as a daughter, as a member of society, to toss out these questions and ask these difficult questions and look back at those difficult incidents as well. I can see you guys are writing in so many messages and questions, so we're going to get to those after a song break. So this is the song that you've requested from Kim Min-gi, Bongori, or Peak. Why this song?
1: 아, 저는 이제 기교가 일단 가사가 너무 좋고요. 아. 중저음의 김민기의 그 중저음의 목소리가 너무 좋고요. 네. 그리고 너무 많은 테크닉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0: 오, 진짜요?
1: 네, 그래서 좋아요.
0: So the low tone, the lyrics are great as well. There's a lot of technique in this song. So let's enjoy it and we'll be back in part two.
2: 사람들은 손을 들어 가리키지. 높고 뾰족한 봉우리만을 골라서 내가 전에 올라가 보았던 작은 봉우리 얘기해 줄까? 봉우리 지금은 그냥 아주 작은 동산일 뿐이지만 그래도 그때 난 그보다 더 큰 다른 산이 있다고는 생각지를 않았어. 나한텐 그게 전부였거든.

혼자였지. 난 내가 아는 제일 높은 봉우리를 향해 오르고 있었던 거야. 너무 높이 올라온 것일까? 너무 멀리 떠나온 것일까? 얼마 남진 않았는데 잊어버려. 일단 무조건 올라보는 거야. 봉우리에 올라서서 손을 흔드는 거야. 고함도 치면서. 지금 힘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저 위 제일 높은 봉우리에서 늘어지게 한숨 잘 텐데 뭐.

와 고갯마루에 먼저 오르더라도 뒤돌아서서 고함치거나 손을 흔들어댈 필요는 없어. 난 바람에 나부끼는 자네 옷자락을 이 아래에서도 똑똑히 알아볼 수 있을 테니까 말이야. 또 그렇다고 괜히 허전해하면서 주저앉아 땀이나 닦고 그러지는 마. 땀이야 지나가는 바람이 식혀주겠지 뭐. 혹시라도 어쩌다가 아픔 같은 것이 점여올 때는 그럴 땐 바다를 생각해. 바다. 봉우리란 그저 넘어가는 고갯마루일 뿐이라고. 하여

0: Ich höre Arirang Radio von Deutschland aus.
1: Where are you listening from? Let us know. Leave it at arirangradio.com.
2: It is Monday. It is our Twinkle My Star Day in hour two of K-pop. And as you can listen to Arirang Radio, I'm your host, Isak. We got Omega X in the studio. Four of the members are here with us in the studio. And we need to do our last keyword from part one that we didn't get a chance to jump into, which was getting to know Omega X. 탐구생활 바로 들어갈 건데요.
3: 네.
2: The listeners and the fans would like to know who is the one who just kind of it messes around the most. 자, 우리 멤버들 중에서
4: 네.
2: 가장 장난기가 많은 멤버.
5: 장난기가 많은 멤버.
6: 제가 봤을 때는 세빈이 형인 것 같습니다.
2: 오늘 세빈 씨가 소환이 많이 되네요.
6: 네. 오늘 약간 나왔어요, 이 빨리. 키워드들에 있는 질문들이 유독 세빈이 형을 많이 찾는.
4: 그러니까. 세빈이 나무위키야 나무위키.
2: Okay, so it looks like Sebin, though not here today, is getting called quite a lot because all the keywords seem to be leading towards Sebin. But he's the one that tends to goof off around as much as the other members. Who is the one, even regardless of how old they are or where their position is, who is the most like planned? 이거는 꼭 우리 리더님이 아니어도 좀 네. 멤버 중에 가장 계획적인 멤버.
6: 저희 리더님도 계획적이진 않습니다.
2: 아니, 왜냐면 설명이 본인의 그거를 막 얘기를 할 때 급히 느낌이 마구마구 들어서 그러니까 꼭 리더라고 계획적은 아니니까
3: 네.
2: 우리 멤버들 중에서 제일 계획적인 멤버는 누구예요? 파워제이 누구예요?
6: 저는 케빈인 것
5: 케빈이 저도 케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2: 아 그래서 아 그래서 파워 급히라고 얘기를 했었구나. Okay, so because Kevin was the first one that said that Tan is like an extreme P, meaning he's totally unorganized. So the members do agree that Kevin would be the one. He was the one that said it, so that makes a lot more sense. It does. So it seems like the one who's always well organized is going to be Kevin. Good to know for the future. Is there something that the members would like to do concept-wise in the future? 사실 지금까지 Omega X는 좀 다양한 컨셉을 많이 해왔는데
3: 네.
2: 지금 팬분들은 아직도 고픈가 봐요. 어떤 컨셉을 좀 꼭 해보고 wow. 싶은지.
6: 아, 저는 하나 있는데 이게 좀 그런 컨셉추얼한 걸 저희가 안 해본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래서 약간 그런 컨셉추얼한 느낌의 컨셉도 한번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
2: Oh, okay, so like, okay, it's actually like a concept within their. They've never really done that before. That actually sounds a lot. 그럼 뭐 하고 싶어요?
6: 사자 보이즈 같은.
2: Oh, okay. Ooh, so like the 사자 보이즈. There we go. That actually would be quite a lot of fun. When it comes to this particular category, I'm probably going to be the number one person in this. 자, 멤버들 사이에서도 괜찮고,
3: 네.
2: 뭐 매니저님들이랑 스태프들까지 포함해도 되는데, 우리 청취자분들의 질문이 이 분야만큼 내가 1등이다
3: 아,
2: 하는
3: 아.
2: 게 있어요. So do you think like you are number one in this category?
5: 이 분야만큼. 저는 일단. 잔소리가 있는데 아무래도 마트 형이고
6: 그치.
5: 리더이다 보니까 뭐 멤버들한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저렇게 해야 되지
6: 맞아,
5: 않겠냐
6: 맞아.
5: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왜 그러냐 뭐 이런 잔소리를 되게 많이 하고
4: 왜 그러냐 넌 so 정말 왜 그러니
2: So he knows that he nags a lot and so he's yeah he knows
5: 뭐 하나 예를 들자면 뭐 숙소에서 화장실 불 좀 끄고 다녀라 에어컨 좀 꺼라 이런 이런 잔소리들을
2: okay.
5: 생활적인 잔소리들 많이
2: So yeah, he's always saying like, you know, turn off the light in the bathroom after you use it, make sure that the AC is off before you leave the house. These are the kinds of things that he says. Okay, 또
6: 저는 제가 오메가X 안에서 침대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

0: 1등이죠.
1: 좋다. 좋다. 오케이. So Chen says he loves his bed. So he probably thinks he loves his bed the most. Like out of just, you know, being able to lay down and just doing nothing all day. Then, yeah. 그러면 만약에 24시간 쉬는 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2: 저는 실제로 24시간 잡은 적도 있어요.
1: 중간에 화장실 간 거 빼고 밥도 안 먹고.
2: 밥 안 먹고 그냥 진짜 화장실만.
1: 잠깐 갔다 오고.
2: 네, 그리고 다시 자고.
1: 와.
3: 와, 허리 아프겠다.
0: 난 절대 못해.
1: So he says he can literally sleep for 24 hours. Like just going for bathroom breaks in between. He doesn't have to eat, he doesn't have to do anything. He literally can sleep for 24 hours. That's amazing.
2: 인정합니다.
1: That's amazing. 또 있어요. 희찬씨.
0: 아니에요.
3: 저는 요새 웹툰 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팀 내에서 저만큼 웹툰을 보고
1: 자,
3: 아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1: 24시간 자유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3: 네.
1: 뭐 연습도 안 해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3: 네.
1: 그러면 24시간 쉬지 않고 볼 수 있어요?
3: 진짜 가능합니다. 그냥 밥 먹으면서 보고
1: 밥 먹으면서 보고 잠도 안 자고
3: 보고 침대 누웠다가 자려고 했는데 보고
1: Okay, so he says that because he's so obsessed with webtoons these days, he probably can watch it for 24 hours. He was like, yeah, because I can watch it. I can read them when I'm eating. I can use my bathroom and then, but like, I can go to try to go to sleep and then I'll just, you know, stay up all night. Kevin, what about you?
0: 제가 추천해 줄 수 있어요.
4: 네, 주세요.
0: 피부가 진짜 좋아요.
4: 아,
0: 피부만큼은 우리 중에 인정. 1등이지 않나. 아, 인정.
1: 따로 관리해요? 아니면 타고난 거예요?
2: 엄청해요.
4: 아니, 그냥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1: 오, 자, 이건 들어야 된다.
0: 고급정보.
1: Okay, so he has really good skin and he takes care of it. So he's a guy that, you know, takes care of his skin. 자, 아침, 저녁 달라요?
4: 네.
1: 야, 오케이. 자, 오전. 아침에 관리 어떻게 해요?
4: 아침에는 근데 약산성으로만 근데 세안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1: Okay.
4: 약산성으로 하고 저녁에는 선크림 바르고 나서부터는 이제 클렌징 밤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선크림 안 발랐다 그러면 똑같이 약산성으로 하고
1: Okay, so he does definitely use a gentle facial wash in the morning. If he used sun cream that day, he will try to use some type of foam cleanser in the evening. But other than that, 몇 개 발라요?
4: 세 개 발라요.
1: 뭐예요?
4: 스킨 앰플 크림 하는데
1: 스킨 앰플 크림?
4: 네, 근데도 뭐 약간 건조하다 싶으면 거기에 뭐 에멀전이나 그런 거 세럼 해서.
1: 와. 이거는 나중에 팬사하거나 그러면 이제 우리 팬분들 자세한 물어봐요. 무슨 제품이냐 이제 뭘 물어봐야 되는지 알겠죠?
2: 진짜
1: 오케이.
2: 뭘 말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바른다고 하면은 진짜 올인원 하나 딱 바르고
4: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1: 잠깐만 우리 저 스타일리스트 스태프들 지금 잠깐만 귀 막아봐요.
2: 아니, 저는 그래서
1: 혼나요 그러다가
2: 항상 저희 이제 메이크업 선생님한테 혼나요.
1: 그래요 혼나요 저러면
2: 좀 발라라 하면서
1: Okay, so Kevin has his own skincare. He does wear skin, so toner, ample, and moisturizer is pretty much what he goes through his trilogy. But like what brands and whatnot, next fan sign, you know, fans, you need to ask him what he uses. Now, Taylor's like, I don't use any of that. He's like, he gets in trouble. So normally in part two, we have our silliest questions in the world. So we're going to jump into those. 자, 파트 2에서는 원래 저희가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질문 타임을 하는데요.
3: 네.
1: 정말 쓸데없는 질문들이에요.
3: 좋아요.
1: 자, 제가 대본 볼 필요 없어요. 없어.
3: 아, 네.
1: It's not in your script. So don't go through looking at your script.
3: 심신의 안정을 찾는.
1: 자, 재현 씨. The member you'd give all of your assets to right this moment. 지금 당장 나의 전 재산을 줘야 한다면 어떤 멤버요? 이거는요. 전 재산이에요. 모든 옷, 액세서리, 전자제품 이런 거 다요. 다요. 액세서리.
4: 가지고 있는 거 다.
1: 뭐 지금 컴퓨터, 뭐 게임기 뭐 다요.
4: 정말 다
3: 저의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데요.
0: 잠깐만요. 저 이거 근데 딱 있어요. 지금 여기는 없지만
3: 좋아.
0: 네, 일단 여기는 없어요.
1: 왜 없지?
0: 저는 지금 생각이 딱 난 게
1: 한겸이
0: 네 한겸이한테 줄 수 있겠다라고 오케이. 생각이 든 게
4: 오 감동인데
0: 아 감동이 아니고 어차피 다시 찾아올 생각이에요. 저는.
1: 아 이게 안 건드릴 것 같다.
0: 아 불려 놓을 것 같아요.
1: 아오
4: 한겸이네.
1: So Hangyeom, he says Hangyeom is the reason is because he feels that Hangyeom would actually be able to double or triple or help inflate it a little bit more if he can. Okay, interesting. Hwi-chan, you're next. 휘찬 씨 질문이 너무 슬프다.
3: 뭔데요? 무서워.
1: The member you take in as a son-in-law. 먼 훗날에 나에게 딸이 생긴다면 내 사위였었으면 하는 멤버.
3: 안 돼. 안 돼.
1: 꼭 골라야 돼요. 꼭 골라야 돼요. 아, 제가 왜 슬프다고 그랬는지 알겠죠?
3: 진짜 너무 내
2: 장인어른.
4: 따님을 저에게 주십시오.
3: 근데 뭐 이거 장난으로 한 거지만은 맡긴다면 왜 나 자꾸 눈빛을
0: 아 그냥 보고 있었어. 그냥
3: 네. 정면인가?
0: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3: 뭐 케빈.
1: 그래도 여기 있는 멤버네요.
3: 케빈 뭔가.
1: This is Kevin. Kevin 왜요?
3: 아 뭔가 케빈이가 쿨하기도 하고 또 되게 섬세한 부분도 있고 뭔가 이 친구가 이 친구는 믿고 맡길 수 있겠다.
1: Okay. So he's very laid back, but he's also very detailed. So he feels like you can probably trust him. Okay, interesting.
4: 조만간 상견례 자리
1: 한번. Taeyeon, you are next. The member you would never let be your boss. 만약에 신임 사원이 됐다면.
2: 네.
1: 나의 직장 상사가 절대 아니었으면 하는 멤버. 진짜 내 위로 가면 진짜 큰일 날 것 같다 하는 멤버.
4: 상사잖아.
1: 그러니까 상사예요, 상사.
0: 저는 와 진짜 말이 안 되는데 이거. 좀 많지 않아?
4: 좀 많아.
0: 많아요. 한 명 빼고 전부예요.
4: 그럼 그 한 명이 누구지?
1: Okay, so there's one member that he wouldn't mind, but everybody else he would hate. So 그러면 이 어떤 멤버를 제외하는 거예요?
0: 휘찬이 형.
1: 휘찬. So 휘찬 would be okay.
4: 왜네?
1: But everybody else is like a big old no.
0: 아 일단 휘찬이 형은 뭔가 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
1: 아, 그치. He feels like Hee-chan's gonna be just really laid back and do whatever you want.
0: 아, 뭐 실수하면 어때?
4: 맞아.
0: 약간 이런 성격이라서.
4: 맞아.
0: 근데 나머지는 좀 많이 힘들 것 같아.
1: Yeah, he feels that the rest of the members just gonna be like, yeah, it's too hard. Kevin.
4: 네.
1: The fandom only loving you versus loving all of the members.
0: 와.
1: 자, 나만 바라보는 팬덤. 그리고 모든 멤버분들을 사랑하는 팬덤.
4: 저는 모든 멤버들을 사랑하는 팬덤.
0: 진짜. 고민했는데.
1: 살짝 고민했는데.
4: 아니.
1: Okay. Okay. So he says all of them. He says all of them. Okay. What we're gonna do? Is okay. Even though he was like he hesitated for like 2 seconds. We're gonna jump into a next track. Close to Me라는 곡을 아까 살짝 언급을 했는데 네. 이제 들을 차례가 됐습니다. 네. 이 노래를 그래도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세요.
0: 네. 이제 Close to Me는 제한, 젠, 예찬 이렇게 세 명에서 부르는 유닛 곡인데요.
3: 네.
0: 이 곡은 좀 우리가 나와 이렇게 가까워지고 싶으면 너무 애쓰지도 말고 너무 집착하지 말고. 우리 조금 더 편안하게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자라는 내용을 담은 곡이어서 이 곡을 들으면서 좀 편안하게 이렇게 릴렉스하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Okay. So you get a chance to relax because the track is literally saying like just relax and try to get close to me. That's what the track is saying and it's three of the members that were able to be a part of it. So we've got Close to Me for you and we'll see you guys back after this and more of the show.

0: You want to message me? Go
1: ARIRANG.
2: arirangradio.com.
3: It is already part three for our Twinkle My Star today with four members of Omega X in the studio, and it's our secret paper time. The members have written the pros and cons on their paper, and we need to figure out who they are. 자, 오늘 네 분밖에 없어서 이게 익명이긴 네. 한데요. 야, 한꺼번에 맞출게요. 왜냐면 하다 보면 그럴 것 같아서.
4: 네.
3: 장점 첫 줄이 좀 신선하다.
5: 뭐죠?
3: 자, 케빈님이 나왔고요. 장점 중에 이렇게 첫 줄이 써 있는 거 처음이에요.
5: 우와.
3: 냄새가 좋다. He smells good. That's the first line in his pro, and I'm just like, excuse me. He's really good at picking up choreography. 안무 습득이 빠르다. 피부가 좋다. Oh, he's got good skin. 귀엽다. 오. 애교가 많다고 써있네요. So apparently he has 애교 to this member. 단점, 혼자 있는 걸 좋아한다. He likes being alone. 이어폰 착용 후 불러도 안 들은 척을 한다.
4: 야, 이거 진짜 적었다.
3: Okay, so once he has his earphones in, he cannot hear anything.
6: 누군지 알 것 같은데.
3: Okay, so Kevin, who do you think it is? 누군 것 같아요?
6: 대안?
3: Okay, okay, 대안. Okay, think about it. Okay, 대안, think about it. Moving on.
7: 오, 제안 나왔어.
3: 제안 씨. 장점. 노래 꽤 잘한다.
6: 꽤 잘한다. 꽤 좋아하시는.
5: 꽤가 포인트인데.
3: 음악을 꽤 잘 만든다. So he's good at singing. He's good at making music. 춤을 꽤 잘 춘다. He's good at dancing. 웃는 게 꽤 이쁘.
5: 저 이쁘네.
3: Okay, so he also has a pretty nice smile. He 단점. He loves the fandom so much. He never stops. I'm really worried about his face. His health. 팬분들을 너무 사랑해서 쉬지를 않는 멤버. 그래서 건강이 걱정이 된다. Okay. 자, 누굴 것 같아요?
5: 휘찬일 것 같습니다.
3: Okay, so he feels that it's 휘찬 that wrote that.
8: 전 적은 적이 없는데.
3: 자, 휘찬, 오, 휘찬 씨 나왔어요.
4: 뭐야?
3: 장점 딱 한 줄씩이네. 자, 장점 목소리 톤이 좋다. He has a good vocal tone. 단점.
5: 잠깐만. 진짜 너무 큰 단점 아니야?
4: 이거
3: 당이 잘 떨어진다? 우리 김에 예상을 못하는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당이 잘 떨어진다? His blood sugar drops often. What is 누굴 것 같아요?
5: 아, 이거 재현이 예상하는구나. 우린 서로를 너무 잘 알아요.
3: 오케이, 자, 이제 재현 씨가 나오는 건데요. 시크하지만 귀여운 개냥이 같은 매력. So he's really chic, but he's also cute. So he's kind of got like that puppy cat kind of vibe going on. 단점, 무표정이 화난 것 같다. 근데 가로치고는 맞을 수도?
5: 이거 뭐 그냥 케빈이잖아.
8: 너무 귀엽다 너.
5: 야, 우리
3: 자, 케빈 씨, 재한 씨를 지목했는데요. 재한 씨 쓴 거 맞아요?
5: 아, 맞습니다.
6: 우리 어떻게 다 알고 있냐?
3: 자, 재한 씨는 휘찬 씨를 지목했는데요. 휘찬 씨 맞아요?
5: 네, 맞습니다.
8: 와, 귀엽구나.
3: 휘찬 씨는 재현 씨를 지목했는데요. 맞아요?
5: 맞습니다.
6: 야, 근데 정말 참 익명이었는데.
3: 우리 그럼 케빈 씨가 마지막에 쓴 거예요?
5: 네.
8: 우와, 괜찮네.
3: So they literally guessed it right, and that person came out. I cannot choose this as. 이거는 근데 이건 제가 짤 수가 없는 거는요. 네. 우리 멤버분들이 따로 넣고요. 저는 우리 그냥 스태프들한테 전달을 바로 받은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된 거는 정말 운명이에요.
9: 저희도 쓸 때도 다들
6: 돌려서 썼고
3: 네.
6: 바로 접어서 냈는데.
3: So yeah, 이거는 가끔 가도 우리 멤버분들이 저 글씨 좀 볼 수 있을까요? 하거든요. 헷갈려서. 근데 내부는 너무 정말. 확실히 아시네요.
5: 그냥 저희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9: 그냥 이제 이 멘트 하나하나가 지문이었다.
3: So they literally could hear the voice of the members with that. 재현 씨죠. 근데 궁금한 거 있는데요. 휘찬 씨가 당 떨어지는 게 무슨 말이에요?
9: 아니, 사실 이것도 저희 이번 앨범 에피소드 중에 하나였는데.
3: Okay, okay, what was it?
9: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앨범에 관한 녹음을 하는 날이었어요.
3: Okay.
9: 근데 이제 첫 날 녹음에 첫 타자가 휘찬이 형이었는데
3: okay.
9: 오랜만에 이제 군복무 마치고 녹음을 하는 거라서 오케이. 긴장을 좀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녹음한 지 5분 만에 당이 떨어져서 잠깐만 쉬다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녹음실에서 누워 있었대요.
3: 어머.
1: 녹음이 중단이 됐었어요.
3: 어머. 진짜? 네.
5: 당 근데 중요한 건 그게 당이 떨어진 건지 인지를 못 하고 그냥 지금 컨디션이 맞아요. 좀 긴장하고 해서 맞아요. 그런 줄 알았는데 맞아요. 그래서 막 작곡가님들께서 초코파이라도 한번 먹어볼래 이렇게 했는데 아 그런 거 아니라고 좀 쉬면 괜찮으신다고
3: 오기를 좀 물어보고 우기까지 했는데 당이었어. 초코파이 그래서, 먹고 괜찮아졌어요? 네,
1: 진짜 순식간에 막 그 있잖아요 이렇게 따뜻해지면서 막 맞아, 그치, 혈이 그치. 도는 그
3: 우와 막 자 우리 앞으로 우리 단 거 좀 잘 챙겨줍시다.
9: 그래서 항상 초콜릿 넣어다니라 그러거든요.
3: 오케이. So he literally his blood sugar literally plummeted during the first recording. So it was the first recording. It was the first recording of the official album recording, and he was the first one going in. And this was the first time he was doing this after his mandatory military services. And about 5 to 10 minutes in the recording, he's like. Can I take a break for a little bit? And he went and he ended up laying down on the sofa in the recording studio and everything just kind of stopped. He didn't realize this was his blood sugar plummeting. And the producers were just like, do you want a choco pie? And they're like, he's like, no, I'm fine. It's fine. Just let me rest for a little bit. I'll be perfect. And, like, and then he ended up eating it and he actually felt great. He said like he started to feel his blood circulation and he was able to go back into the studio. So now he has to have sweets everywhere he goes. Oh, that is the most cutest thing ever. 아쉽지만 저희 벌써 한 시간이 아니 어떻게 네 분밖에 안 오는데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죠? 전원이 다 오면 거의 한 마디도 못 하고 끝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5: 맞아요. 전원이 다 오면은 한 두 명 정도는 말을 못 하고 집에 돌아가고 그런 적이 꽤 있어요.
3: 사실 네 분만 다시 오는 걸 좋기는 하지만 다른 멤버분들도 보고 싶기는 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다음에는 그냥 완전체로 그래도 와야 되나?
5: 그렇죠. 왜냐면 제가 봤을 때 세빈이는 꼭
3: 와야 돼요.
9: 오늘 지분이 꽤 많아.
3: 제가 알고 보니까 우리 작가님들이 세빈 팬 있는 거 아니에요? 최애가 세빈 씨 아니구나? Okay. So we do have to say goodbye. Even though only 4 of them came into the studio today, there was like so little time. And Tan's like, yeah, normally like 2 of the members can't say anything during interviews. But hopefully next time we can have all the members here, even Sebin since he was brought up so much. 오늘 어떠셨어요, 멤버들?
9: 일단 너무 편하고 재밌고 진짜 마음 편하게 다 이렇게 쏟아내고 가는 것 같아요.
3: 또 오실 거죠?
9: 네, 또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달려오겠습니다.
3: Okay, yeah. So Tan said he really had a lot of fun today. It was a lot more comfortable that he was able to just like talk about anything. So hopefully they can join us back in the studio really quickly. But we do have to sign off. Life Detox is going to be our last track. Enjoy the song and we'll definitely see you next time. 다음에 봐요. Bye!

말하기도 전에 강의실로 하천 교수님이 무신 때문에 긴팔 입고 오래 난 시작도 전에 눈을 감았지 날 안심하게 볼게 뻔하니 이게 더 편해 내 새벽은 원래 일몰이 지나고 하늘이 까매진 후에야 해가 뜨네 내가 처량하다고 다 그래야 얘 난 쟤들이 돈 주고 가는

자기 전에 대기실로 아침 문신 때문에 긴팔 입고 오래 녹화 전에 눈을 감고 생각하시 똑같은 행동 다른 느낌 시차부 적응에 해당돼 지금 내 옆에 로고 그리고 그레이 모두 비웃었던 동방의 소음이 어느새 전국을 올려대 야이

0: pretty sure everyone who's gonna come through at his solo concert in Jakarta will fall in love with this performance. That was Hey Girl live in the studio by Park Hyun or Park Tae-hoon. And we're getting many positive comments like, I love his voice coming in from La 2 underscore 2 Hmong. And the second one, okay, I'm Saul for this. Infinity at 100 from Adrian. And a window says, man, the fans must squirm in happiness with this song. And Hazy says, it's impossible for you to go unnoticed by the girl after this awesome rendition. Well, glad you guys enjoyed. Now, we're going to move on to the next part and learn a bit more about Park Tae-hoon. 자, 이제 다음 파트 넘어가서 이제 워드카드 인터뷰 통해서 박태훈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빈칸 채우는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0: All right, all he's got to do is fill up the blanks, and the first sentence goes, if you had to describe Park Tae-hoon or Park Hyun in just one word, it'd be this word. Park Tae-hoon을 한 단어로 소개한다면 이 단어예요. Let's go!
1: Ta-dun.
0: Okay, what is it?
1: Water.
0: Water. Mood. Now, on to the second one. The most recent photo saved on my phone is this picture. 내 휴대폰 안에 저장되어 있는 최근 사진은 이거예요.
1: Selfie.
0: Selfie, okay. And on to the next one. My favorite English word is this word.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영어 단어는 이 단어예요. Let's go.
1: Love.
0: Love. Now on to the next one. I feel happiest when people tell me I'm 나는 이런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Let's go.
1: Nice guy.
0: Nice guy. 좋은 사람. Now on to the next one. Your new album is inspired by the Y2K generation. My favorite Y2K song of all time is this song. 이번에 Y2K 감성을 담은 앨범을 냈는데 내가 가장 좋아하는 Y2K 노래는 이 노래예요.
1: With You by Chris Brown.
0: Oh, With You by Chris Brown. If you're visiting Korea during the summer, the three foods you absolutely have to try are 1, 2, and 3. 여름에 한국 오면 꼭 먹어야 하는 음식 세 가지 이겁니다.
1: 따란, 밀면, okay. 콩국수, okay. 삼계탕.
0: Okay. Now on to the next one. If you could teach your overseas fans one Korean slang word or trending expression, what would it be? 해외 팬분들에게 요즘 유행하는 한국어 단어를 하나 알려준다면 이거를 알려드릴 거예요. Let's go.
1: I'm actually out of know. Sorry, guys.
0: Okay.
1: please teach me.
0: Alright, I might be able to help him out on this one. Now on to the next one. To all the fans who love my music, I'd like to say this. 내 노래를 좋아해주는 우리 팬분들에게 이 말을 할 거예요. Let's go.
1: 정말 고맙고 사랑합니다.
0: Oh, I really thank you from the bottom of my heart and I love you. Now we're gonna go back to the first one. 자, 그럼 처음 거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물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So if you were to describe yourself in just one word, that'd be water, you said. Why so?
1: 저는 왜 물 같은 사람이냐면 저는 물이 이제 뭐 다 같진 않지만 대부분 물은 어딜 해도 모든 음식이랑 잘 어울려요. 저는 되게 그리고 색깔이 강하지도 않아서 뭐 강하지만 되게 잘 녹아드는 그런 사람이라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잘 녹아드는 사람이라서 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0: Oh, okay. Well, just like how water pairs up well with most of the foods we have in our lives, I can be that kind of match for many people. That's why I describe myself as water. And the next one. The most recent photo saved on my phone is selfie. Do you mind if I take a look at the picture? 한번 제가 볼 수 있을까요?
1: 볼 수 있는데 제가 폰을 스튜디오 밖에 두고 와서.
0: He left his phone outside.
1: 그렇지만 yeah. you can watch in Instagram.
0: Okay, well thank you
1: 여기,
0: so much.
1: 여기 오기 위해서 찍은 셀피입니다.
0: Okay, so it was taken on your way to the station or when you after you got here?
1: 아마 after.
0: Okay.
1: 기억이 잘 안 나요.
0: Well, thank you so much. You guys can check it out through his official social media. And the next one, my favorite English word is love, he said. Why love?
1: I think the love is the most valuable the word in this word. So, 그냥 저는 사랑이라는 게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 단어인 것 같아요. 뭐
0: okay.
1: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다 사랑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능하고 love in soul. Love
0: okay.
1: and soul.
0: All right, well, thank you so much. Because love is the kind of word that can describe most of the situations we go through in life, whether it be a sad one or a happy one. Well, thank you so much. And now on to the next one. I feel happiest when people tell me I'm a nice guy. 나는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다고 하셨어요.
1: Nice guy. 좋은 사람.
0: So when was the last time someone called you a nice guy?
1: 아, 저 모르겠는데.
0: That's why he would like to hear this word.
2: 근데 왜 좋은 사람이라는 말이 듣고 싶어요?
1: 좋은 사람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네. 나라는 사람을 상대방이 좋다고 생각해주고 있다는 그거에 대해서 되게 기쁜 것 같아요.
0: 아.
1: 저는 항상 모든 사람들한테 나이스 가이가 되고 싶어서 좀 잘해주려고 하는데 아 이게 고등학교 때는 그런 게 잘 없었는데 올해 성인이 되니까 좀 생각보다 사소한 걸로 많이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뭔가 싸우거나 그런 건 아닌데 연락을 잘 안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나이스 가이가 되면은 그런 일이 좀 덜해질 것 같아서 오랜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0: Alright, so the conclusion for choosing this word, nice guy, as my favorite compliment is because I feel very reassured by the fact that the other person that I'm conversing with thinks I'm a nice guy. But in another story that I would like to share is I didn't really care about this relationship thing, how close, how far it may be back when I was still in high school. But as I became a legal adult, I started being more cautious about relationship, and I did not want to let the people kind of leave me. So that's why. Well, thank you so much, and now on to the next one. Your new album is inspired by Y2K era, and you chose Chris Brown's With You as your favorite song from that generation.
1: 네, 맞아요. With You, and 그리고 하나가 더 있었는데.
2: 어떤 거요?
1: By One Less Lonely Girl. By Justin Bieber.
0: Okay.
1: 이 노래 두 개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기 전에도 들었고
0: okay.
1: 항상 많이 듣는 노래예요. Okay. 정말 좋아합니다.
0: Well, thank you so much. So what else do you enjoy from Chris Brown then?
2: 다른 Chris Brown 노래는 어떤 게 좋으세요?
1: 다른 Chris Brown 노래 네. 좋아하는 게 많은데 네. 뭐 예를 들면은 Loyal, mm-hmm. 그리고 뭐 또 Go Crazy.
0: Mm-hmm.
1: 뭐 그런 것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슈퍼휴먼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mm-hmm. 이거는 유튜브에서만 들을 수 있더라고요.
0: Okay.
1: 아마 뭐 크리스 브라운이 힘든 시기를 보낸 적이 있었잖아요. 그 시기 때 아마 뭔가 보이콧이 있어서 내려간 것 같아요. 근데 유튜브에서만 들을 수 있어서 okay. 너무 아쉬워요. 자, 슈퍼휴먼이라는 okay. 노래를 되게 좋아합니다.
0: Alright, well, thank you so much. I enjoy a couple other songs from Chris Brown. The first one is Loyal, and the second one is Go Crazy, and the last one is a YouTube-only audio called Superhuman, and it was released during the time he was hitting his all-time low in his career and back when he was being boycotted by all other organizations. But still, I really enjoyed that song. Well, thank you so much. 그러면 Chris Brown에게 어떤 영향을 좀 받으신 것 같아요? So how did Chris Brown influence you as an artist?
1: Chris Brown은 초창기 Chris Brown은 그 되게 복합적인 아티스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Mm-hmm. 되게 섹시하고 어두운 면도 가지고 있지만 mm-hmm. 동시에 밝고 활기차고 희망적인 것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0: Mm-hmm.
1: 근데 저는 아 좀 어두운 면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0: Mm-hmm.
1: 그래서 근데 저는 딱 크리스 브라운의 밝은 그 뉘앙스와 밝은 이미지와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와
0: mm-hmm.
1: 정말 가슴 속에서 뭔가를 느꼈습니다. 뭔가 희망차고 따뜻하고

0: Welcome back. We just had Noh Sajeong-bup, The Manual by Park Hye-un or Park Tae-hoon. With that, we're going to move on to the next part and go through the questions from the listeners. 자, 지금부터 Q&A 세션 타임입니다. 질문에 최대한 답변을 많이 하는 시간이에요. 준비되셨나요?
1: Yeah.
0: Let's go. All right. Guys, if you forgot to submit your question for him, this is your chance. Start dropping your comment on YouTube with a question for him. First one. Mm-hmm. Comes from Kenneth. It goes, "Hello, DJ Sam, and welcome back, Park Hye-un.
2: Thank you.
0: I am Kenneth from the Philippines. Mm-hmm. My girl is a beautiful song on my playlist. You mean, hey girl, my girl.
2: There's no problem. Yeah.
0: My question, what would you consider to be the most rewarding part of your career so far? Thank you so much. So the most rewarding part, as in like 제일 만족스러운 순간?
2: 커리어에서 네, 네. 항상 제일 재밌게 그러니까 새로운 그냥 모든 게 다 경험이고 음? 이제 데뷔가 거의 3년 차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항상 새로워요. 그래서 뭐 무대를 할 때도 그렇고 뭐 지금처럼 라디오 같은 곳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때도 그렇고 항상 새롭고 즐겁고 감동적이고 재밌는 순간들이어서 하나 콕 집어서 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Okay, well, thank you so much. So it's been 3 years since I made my official debut, but to me, every moment is another process for me to learn something new. Every moment feels very special to me, so it's kind of hard for me to pinpoint this one instant that happened in my career. But if you were to pinpoint one incident during your career, what would it be? 하지만 제일 기억에 남는 순간 딱 하나만 뽑아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The most memorable one.
2: Maybe in last year.
0: Okay.
2: In Jakarta.
0: Okay.
2: KTNG Sangsang Festival.
0: Okay.
2: That is insane. 너무 좋았어요. 정말.
0: Okay.
2: 정말 인상 깊었고 처음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했었는데 아마 기억에 4,000명? 3,500명? 4,000명 정도 앞에서 되게 큰 무대에서 공연을 했어요. 그때 앵콜을 세 번 했습니다.
0: Oh, what? Well, thank you so much. The last time... So it happened last year when I was in Jakarta for a show called KTNG Sangsang Festival, and it was my first time performing in front of that many people, approximately 3,500 to 4,000 people, and that's the most memorable one. Now on to the next one. It comes from Jessica. It says, "Hi, Sam and Park Hye-un. Do you have a role model in terms of music that you want to meet one day?" 만나고 싶은 롤모델 있으십니까?
2: 있죠.
0: Okay.
2: My one.
0: Except Chris Brown.
2: Yeah, Chris Brown too, but okay. My favorite.
0: Okay.
2: Favorite. First artist is Justin.
0: Bieber?
2: Uh-huh.
0: Yeah. Oh, he's
2: wearing this
0: even
2: t-shirt.
0: Wearing a t-shirt.
2: You guys see this?
0: How Justin. Did I just notice that? 나 심지어 몰랐어요. 뭔가 그쵸. 프린팅이 있는 건 알고
2: this
0: 있었는데.
2: This is Justin's video. From like, Coachella merchandise.
0: Okay, so it's an official Coachella merchandise.
2: Yeah.
0: Did you get it yourself at Coachella?
2: No.
0: Or okay.
2: By ship.
0: But still, wow.
2: Mm-hmm.
0: That shows how much of a fan he is.
2: Yeah, my first artist is Justin.
0: Yeah. Second one is
2: Shawn Mendes.
0: Mm-hmm.
2: You know that
0: mm-hmm.
2: guy.
0: Mm-hmm.
2: His really, really, really great.
0: All right. Anyway, you, as a huge fan of Justin Bieber, what do you think you're going to say the first time you meet him?
2: Hello, nice to meet you.
0: Yeah.
2: I'm Tae-hoon.
0: Yeah.
2: Good to see you. 제 소개를 할 것 같아요.
0: Okay.
2: 팬이다라는 얘기보다 mm-hmm. 제 이름을 알려주고 싶어요.
0: Okay.
2: 그래서, hello, nice to meet you. My name is Tae-hoon Park. Good to see you.
0: All right. Rather than telling him how much of a fan he is, he chose to introduce himself as an artist. Well, thank you so much. Now on to the next one. This one comes from Linda. It says, "What concept would you like to try in the future?" Or let's talk genre in this case.
2: Mm-hmm.
0: 장르는 어떤 걸 좀 도전을 해보고 싶으신가요?
2: 일단 저는 Bring It 2010 이 슬로건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0: Bring It 2010?
2: Yeah, I'm in a 2010 music.
0: 오케이.
2: 아 2010년대 음악이 왜 저한테 되게 그 중요한 포인트냐면 mm-hmm. 제가 2006년생인데 mm-hmm. 2010년대 음악을 들으면서 제 틴을 보냈어요. 그렇다 보니까 뭐 사실 2020년대에 들어서 저는 음악이 많이 색깔이 많이 바뀌었다 생각하거든요. 전체적으로 되게 다크해지기도 했고 mm-hmm. 힙합 기반으로 mm-hmm. 힙합 영향이 강해지기도 했고 mm-hmm. 그 전에 정말 밝고 그 팝이라고 하는 정말 생 팝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그런 곡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운드와 질감과 그리고 텍스처 그리고 약간 그 분위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앞으로 그 슬로건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장르를 시도해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0: Alright, thank you so much. So as a person who was born in the year of 2006, I spent my entire teenage life listening to the music released around early 2010s, and that's why that specific generation means so much to me. But here's what I noticed about music slowly, gradually changed from mid 2010. Everything kind of became a lot more darker compared to the past, but I prefer the former version of 2010's music. Well, thank you so much. If you were to recommend us some music from that generation, what would it be then? 그럼 그때서 음악을 하나만 좀 추천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2: 아, 이거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네. 너무 좋아하는 게 많아서 제 플레이리스트를 공개하고 싶을 정도로.
0: 그러면 좀 쉬워질 것 같아요. 어릴 때 딱 맨 처음에 꽂힌 음악이 뭐였어요? So what was the first ever music that you got hooked on?
2: 아... 그것도 어려워요. 너무 많아요. 네. 저는 오케이. 형이 있는데 저희 형이랑 저랑 어릴 때 하던 놀이가 있어요. 그게 누가 좋은 팝송을 들고 오냐 그걸로 배틀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던 노래는 저스틴의 Sorry Is it too late now to say sorry? And 형은 그 브루노 마스의 Treasure 그래서 그 두 개가 저한테 정말 깊게 남아있는 노래예요. 그 두 개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0: Okay, so he said, there's actually too many. I'm having a hard time choosing just one, but I actually have an older brother. We used to play this game. We were coming up against each other, trying to come up with better pop tracks. And at that time, I recommended, what was that song again that you recommended?
2: Sorry? Treasure.
0: Sorry by Justin Bieber? And Treasure by Bruno Mars.
2: Yeah, right.
0: All right. Two of the songs that he got hooked on the most back when he was a kid. Thank you so much. And on to the next one. This one comes from Ben. It goes, Hey girl, really has that 2000s teen pop vibe. What made you decide to make a song in that style? It's such a refreshing sound since we don't hear music like that very often anymore. 자, 2000년대 teen pop vibe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Hey girl을 발표를 하셨는데 방금 사실 이거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긴 했어요. He technically already answered to this question, but 다른 게 뭐가 이유가 있으실까요?
2: 정말 제가 꼭 하고 싶었던 장르이자 사운드였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원래 제가 기타로 처음에 곡을 썼었는데 기타로 쓰고 나니까 조금 심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운드를 넣어볼까 고민을 하다가 내가 좋아하는 사운드를 써보자.
0: Okay.
2: 그렇게 해서 편곡을 계속 많이 써요. 여러 가지 그래서 버전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제가 좋아하고 그리고 주변인들한테 들려줬을 때 가장 이게 느낌이 제일 좋아라고 했던 걸 픽했어요.
0: Alright, thank you so much. If I were to come up with another reason for choosing that specific style is because this is the type of music that I really wanted to release in my career. And at first, the draft version was written only with my voice and a guitar. But later on, I decided to join and I started getting on to the revising part or in this case, the rearranging part until I was satisfied. 근데 기타만 가지고도 하신 버전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2: 아... 그거 네. 제가 인스타그램에 얼마 전에 어제였나 그제였나 제가 어쿠스틱 버전도 짧게 올렸어요.
0: 아 그래요?
2: 네. 근데 뭐 기회가 되면은
0: 공식으로도
2: 네.
0: 오케이.
2: 도전해 보겠습니다.
0: Alright, actually a couple days back he uploaded the acoustic version of Hey Girl on his Instagram. But if he ever get a chance to release the official version, he will do so, is what he said. Thank you so much. And this next one comes from Adrian. The music video featured himself being controlled by a girl as a puppet. And most of the parts were black. I wonder why that is. 자, 뮤직비디오에서 이제 여성 출연자분에게 이제 퍼펫으로서 조종당하는 역할로 나오셨는데 왜 배경이 검은색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2: 그거는 네. 이제 뒤에 원래 그 세트 디자인 같은 게 있었는데
0: 아, 오케이.
2: 그게 저는 제가 네. 너무 그게 그냥 이 세트 디자인이 너무 화려해서 내가 이 조종 당한다는 이 행위에 집중을 좀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과감하게 아 이거 저 빼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나머지 그 뮤비 감독님이랑 그리고 다른 분들이 이제 존중해 주셔서 그래서 과감히 그냥 버렸습니다.
0: 본인의 의견이었군요.
2: 네.
0: 훌륭합니다.
2: 조금 지금 생각하면 좀 심심한 것 같기도 한데
0: 아니요.
2: 심심한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뭐 저는 다시 돌아간다 해도
0: 와우
2: 뺄 것 같습니다.
0: Alright, thank you so much. So back then there used to be a background, a really fancy one, but I did not want the viewers to be distracted by the background when the core message that I wanted to convey was me being a puppet being controlled by the girl inside the music video. So I made a bold choice, telling the director to remove the background. That's how it happened, Adrian. Hope you got a good answer that you were looking for. Alright, with that, it's time for us to wrap up today's show. 자, 이제 끝낼 시간이 다 돼버렸습니다. No. Alright, please make a last speech for all of us.
2: 오늘 제 방송에 제 방송이 아니죠.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저는 좋은 음악과 좋은 활동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싶습니다. 다음에 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0: Alright, thank you so much for inviting me. I'll be releasing more good music in my career. And until next tim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노래는 Play With Me by 박예훈, 박태훈입니다. The last song for tonight is going to be Play With Me by 박태훈. This has been your host, Samuel Saw. And me and 태훈, we're going to say goodbye for now together. 자, 3, 2, 1 하면 bye bye 하시는 거예요. 3, 2, 1, bye bye!
2: Good night!

0: 할멍네 우영파띠 자파리. 할멍네 우영파띠 가민 애기 호박이영 호박잎 부르 고치너물. 우리 할멍네 우영파띠 명품 진품 세간사리는 덤 벗돌불렁 자파리연계 어멍도 되고 아방도 되고 혹으로 밥도 하고 너멀국도 끓이고 조물조물 너멀 무치고 밥 먹게 모당아장 우영파띠 자파리 뱃도 덩삭덩삭 고치노람죠.
1: We're back. It is Monday, and we are back with a new phrase. So today's Jeju phrase is 벗돌불렁, right? 벗돌불렁. Yes.

0: It is a chance to meet the stars that shine bright in the sky with our Twinkle My Star, and we have four of the Omega X members in the studio for today.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자, 둘 셋 해줘요.
2: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3: OMEX. 안녕하세요. Omega X입니다.
0: 자, 한 분씩 또 인사 부탁드릴게요.
4: 안녕하세요. Omega X의 케빈이라고 합니다. 반가.
5: 예.
6: 네, 안녕하세요. Omega X의 휘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7: 네, 안녕하세요. 오메가 X 재현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2: 예. 네, 안녕하세요. 오메가 X 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0: 자, 오늘 네 분이 함께 해주셨는데,
4: 네. 네.
0: 드레스 코드가 나뉘어졌네? 이쪽이 하얀색이고,
6: 아, 그러네.
0: 제가 중심이고, 그 다음에 색깔이 또 약간 브라운 톤?
6: 네, 브라운으로
0: 바뀌었네요. 오케이, so. I don't think they did this on purpose, but the color scheme has been divided today. So on my right, we have more white colors. I'm black in the middle, and then we have more brown tones to our left. 지금 오메가 X는 사실 아리랑 라디오는 자주 오셨는데 우리 K-POP이는 처음이에요.
6: 네, 맞아요.
4: 맞습니다.
0: K-POP이는 처음이고 오늘은 네 분만 오셨고 재한 씨랑 저랑은 몇 년 전에 봤더라고요.
2: 맞아요. 맞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옵니다.
0: 진짜 오랜만에 이 시간에 오는 거예요. So it's the first time Omega X is on the show of K-POP. And though they've been to Arirang Radio quite a few times, I've actually had 재한 in the studio before. Years ago. But it's great to have him back in the studio. Okay, so it's the first time here, so I have to explain a little bit of what's going on. 자, 이제 처음 오셨기 때문에 제가 네. 설명드릴게요.
4: 네.
0: 우리 모든 아티스트분들이 오게 되면 우리 하는 게 있어요.
4: 네.
0: 소개 타임인데 이제 뭐 네. 사실 아이돌로서는 이제 자기 소개나 이런 거는 이제 많이 하잖아요.
4: 네.
0: 근데 그거를 저희가 타이머를 드릴 거예요.
4: 오.
0: 그래서 원래 목표는 네. 우리 아티스트분들이 그거를 이제 정해진 시간 안에 다 그냥 한 분씩 돌아가는 건데
4: 네네.
0: 어느 순간부터 우리 아이돌 분들이 이거를 좀 MSG를 뿌려서 좀 더 재밌게 하려고 의리 게임으로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20초 안에 한 분씩 돌아가면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의리 게임을 바꾸시니까 제가 이거를 전달 안 하면 약간 좀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달을 하는데 알아서 하시면 되거든요.
2: 네.
0: 근데
2: 와우.
0: 이제 무슨 소개를 하느냐
4: 네.
0: 뻔한 소개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4: 네.
0: 그래서 주로 이번 컴백 때 내가 맡은 역할 또는 뭐 뮤비에 몇 분 몇 초에 제가 진짜 멋있게 나와요. 뭐 오늘의 TMI
4: 오늘의 TMI
0: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거 위주로 하는 거예요.
2: 네, 좋습니다.
0: 근데 단 20초밖에 없고
2: 네
0: 만약에 의리 게임으로 갈 거면
4: 네.
0: 재한 씨부터 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반대로 갈 건데
4: 와우.
0: 재한 씨가 혼자 다 해도 되는 거예요.
4: 의리 게임이니까.
0: 아니면 뭐 우리 재한 씨한테까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4: 네.
0: 아니면 다 갈 수도 있는 거고
4: 그쵸, 그쵸.
0: 그거는 알려드리는 거예요.
4: 네,
0: 꼭
4: 네.
0: 그렇게 해야 되는 거는 아니에요.
4: 네. 네.
0: So I explained the 20-second game for them. They have to introduce themselves, but they have to make it a little fun. Like, you know, what concept they're in charge of this comeback. Or if you look at the music video, like at this part, I look really good. The TMI of the day, anything is what they can say. But it has to be a little bit more unique. They have 20 seconds on the clock to pretty much finish all four of them. But it's completely up to them if they want to finish it or not. They can take the show if they want to. It's completely up to them. 준비됐어요?
2: 네, 준비됐습니다.
7: 네, 됐습니다.
0: 타이머 큐!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메가 X의 리더 재한이고요. 얼마 전 네 번째 미니앨범 언캡트로 컴백을 했는데 총 다섯 곡이 수록되어 있고요. 그 다섯 곡의 전곡, 작사, 작곡을 참여했습니다.
0: 네.
7: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메가 X 재현이고요. 제가 뮤비에서 Write It Out 하는 파트가 있는데 그 파트에서 제가 열심히 운동한 생각보다 복근이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2: 와!
4: 그렇게 나오시겠다.
2: 야, 이 시간초가 진짜 짧다 이거. 누구세요?
7: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4: 아, 저희는 이제
0: 오늘은 네 분이 네. 아니라 두 분밖에
4: 네.
0: 안 오셨구나.
4: 네.
2: 뭐야?
7: 무슨 일로 여기 오셨는지
6: 저희 추천 받았는데.
7: 아 그래요?
6: 재밌습니다.
7: 아 네.
0: 오늘 방청객으로 두 분이 제 왼쪽에 계시는군요.
4: 잘하시네요.
0: Okay, so it looks like that though there's four members in the studio today, only two of the members got a chance to introduce themselves. So Taehyun went first in saying that he's the leader of the group, and with their recent comeback, they did get a chance to drop five songs off of the album. He was able to actually participate in writing and the lyrics for all of the tracks, so he was able to participate with that. And then we had Taehyun jump in to say, if you watch the music video and the part where it says write it out, he was able to put a lot of work into his abs, and you get a chance to see that part right at that point in the music video, so don't forget to go back and check the music video. And then they were joking that the remainder members were just an audience for today, but Hee-chan, if the mic went to you, what did you want to say? Hee-chan씨 만약에 마이크가 갔었다면 어떤 네. 얘기하고 싶었어요?
6: 아, 저도 약간 저의 그 코르크 파트에 네. 대한 언캡 파트에 대한 저의 어필을 좀 하고 싶었고 케빈이한테는 가지 않았을 거예요.
0: 아, 오케이. 아, 이미 그렇게 다들 계획하고 있었구나. Okay, so Hee-chan was saying that he was going to talk about his part in the music video as well, and he was not planning on giving Kevin the mic. Kevin, 무슨 얘기 하고 싶었어요?
4: 저는 이제 20초밖에 없다 보니까 이렇게 확 몰아치다가 아, 내 이름이라도 말해야겠다. 라라라라라라라 케빈!
0: Okay, so the members know each other really well because he knew he was not going to have any time to say anything, so he was just going to scream his name, Kevin, towards the end. Okay, so being on K-Poppin, we do get to ask some similar questions in any other interview that you go on, but we have our keyword talk. 사실 K-POPIN의 키워드 토크는요 다른 데에서 하는 질문들을 비슷하게 다 하긴 하는데요 네. 저희가 키워드로 이제 좀 묶어서 하는 편입니다. Uncapped라는 키워드가 있고요, Energy라는 키워드가 두 번째 있고요, 그리고 Omega X의 탐구 생활 Who is Omega X가 세 번째인데 네. Because 네. Taehyun and Taehyun decided to take the mic most of the introduction. 네. I'm gonna give Hee-chan 씨.
6: 네.
0: 첫 키워드 우리 뭐 할까요? 순서대로 안 가도 돼요. 그냥
6: 순서대로 안 가고
0: 그냥 본인 하고 싶은 걸로 해도 돼요.
6: 저는 이 에너지라는 게 좀 약간 끌리는데.
0: Okay, so he wants to do energy first. Okay, 네. so when does Omega X have the biggest energy? 자, 우리 멤버분들 통틀어서.
4: 네.
0: 팀으로서 진짜 에너지가 네. 맥스를 찍는 시간대가 언제?
4: 아, 잠깐 아, 진짜 있잖아요, 저희. 아,
2: 저희는 밤에 이제 뭔가 뭐랄까 그 이제 새벽 시간대
4: 연습할 때.
2: 네, 연습할 때도 끝나갈 때쯤 텐션이 막 올라오고.
4: 맞아, 맞아.
0: 그러면 그게 한 2, 3시?
2: 네, 한 12시에서 3시 사이인 것
0: 같아요. 한 12시에서 3시 사이? 맞습니다. 왜냐면 새벽 연습은 항상 그쯤에서
2: 네,
0: 상황이 가니까. 그러면 뭐 무슨 약간 포인트가 있을까? 뭐 트리거가 돼요? 그러니까 무슨 도미노 마냥 뭐 이렇게 막 한 멤버가 이렇게 빵 올라오면 이렇게 뚜두두두 네. 이렇게 올라와요?
7: 약간
4: 뭐 이제, 예찬이가 좀
7: 네, 트리거가 이제 예찬이나 세빈이 형 같은데 이 둘이 중간에 연습을 하다가 한번 그 극한의 피곤함을 느낄 때가 있나 봐요.
0: 오케이.
7: 그때 이제 갑자기 눈이 딱 돌변하면서 갑자기 텐션을 한번 빵 터뜨리는데 그때 이제 모두가 이제 텐션 빵 터지는 그 타이밍인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갑자기 안무를 막 200%를 막
7: 네,
0: 진짜 이런 스타일이에요.
7: 그러다가 아니면은 막 소리 지르면서 하고 막 진짜 그냥 막
0: 막막막
6: 바닥 위에 떠 있어요.
4: 연습실 조명 같은 거 껐다 껐다 껐다 껐다 그렇게 막 그런 분위기 만드는 거 있잖아요.
0: Okay. Okay. So it seems that there is a time frame when the members kind of hit the maximum of their energy, and it's between 12 a.m. to like 3 a.m. because when they do like late night practices. And I was like, is there like a domino effect? Is there like one particular member that tends to just start it off, and then everybody kind of just follows in? And according to our members, it looks like it's either going to be Sebin or Yetan who kind of they'll start doing like the choreography at like 200% or like they're like just bouncing off the walls, or they'll start making the practice hall like a club because they're like messing with the lights. It's just they just go crazy, and then all the members just start to build off of the energy from there as well. How do you guys stay on top of your health while you do your promotions? 사실 이제 활동을 하다 보면 모든 네. 아이돌 분들이 똑같지만 이게 쉬었다가 네. 빡 네.
4: 맞아요.
0: 활동하고 네. 네. 근데 이게 또 우리 눈에는만 안 보이지만 또 이제 뭐 투어를 준비를 한다든지 뭐 맞아요. 그러면 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멤버분들이

0: 계속 이제 바쁘게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우리 멤버분들은 나만의 루틴, 뭐 스태미나를 유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운동을 꼭 아무리 피곤해도 운동을 꼭 챙긴다든지 잠은 무조건 몇 시간을 잔다든지 이거는 꼭 먹는다든지 하는 게 있어요?
1: 저는 원래 흘러가는 대로 항상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끝내고 이런 타입이었는데 요즘에 이제 러닝을
2: 맞아.
1: 시작해가지고 피곤해도 이제 멤버들이랑 러닝 갈래? 하면 뛰고 오고
0: 날씨 네. 상관없이
1: 네 비가 와도 웬만하면 뛵니다.
0: 그러니까 이건 헬스장 하는 거 아니고 밖에서
1: 네,
0: 뛰는
1: 밖에서.
0: 거죠? Okay, so our leader says that normally he was just like he just lived life as it flowed, but then recently he's gotten into running and it's not in the gym. He actually takes some of the members, whoever is up to go out. So no matter how tired they are, he's been running these days. 그럼 좀 네. 덕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1: 네, 그 러닝을 시작하고 나서 뭔가 제가 항상 무기력해 있던 그 상태가 되게 올라오더라고요. 텐션이. 그래서 이게 내가 오히려 안 움직여서 피곤했던 거였구나. 이런
0: okay.
1: 생각이 들더라고요.
0: Okay. So I was asking if he's been seeing any positive effects from the run. He says that yeah, he actually felt really tired all the time and really lethargic and he's actually found a lot more energy. So he realizes now that because he wasn't moving as much before, that's why he was tired. So he feels like the running has definitely helped him out as of late. 다른 멤버분들은
2: 저도 이제 헬스장을 좀 잘 다니는 것 같아요.
0: Okay, going to the gym for a 체험. 다른 멤버들이 뭐 있어요? 뭐 꼭 챙겨 먹는다든지 뭐 이런 거.
3: 저 같은 경우에는 요새 그 비타민 C를 하루에 하나를 꼭 챙겨 먹고요. 그리고 아까 재현 형이 이제 러닝을 한다는 거에 좀 보태고 싶었는데 저도 이제 일본에서 이제 멤버들과 함께 러닝을 한번 참여한 적이 있어요. 몇 번. 근데 그때 이제 재현 형이 열정을 느낀 게 저 형이 저런 형이 아닌데 아침에 정말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일어나서 저희를 깨워주는 거예요. 근데 진짜 포기하고 싶었는데 재현 형이 이렇게 이제 열정으로 딱 한마디 했어요. 야 가자 이런 딱 하는데 가야겠다 이러고 좀만 뛰고 오자 한 말이에요.
2: 맞아요.
3: 근데 좀만 뛰자는 말이 나갔는데 엄청 오래 심장이 터질 뻔했어요.
0: Okay, so it looks like that he senses that he's been taking vitamin C so that he feels that that's been helping and he's actually participated with Tan's running circle a few times. There was a point where he was really, he felt really inspired because he says that Tan is normally not that type of person and his passion for it really is contagious, but he says that I almost died. While I was on the run. He's like, I felt my heart was about to explode because of how much he was running. And he was said it was supposed to be a short run, but it wasn't a short run. It was a lot longer than he expected. Wow. Kevin, what about you?
4: 저는 그래도 전날 잠 좀 많이 자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0: Okay. So 네. if he can, he tries to get as much sleep as possible. If he can, during whatever schedule he is doing. Okay. Is there anything that has been kind of like your dose of dopamine or helping you get through the day? 그러면 최근에 진짜 이거 뭐 보거나 네. 듣거나 뭘 했을 때 진짜 힘이 난다 했던 게 있을까요?
1: 힘이 난다. 저는 세빈이를 보고 힘을 많이 얻는데 멤버 세빈이가 그냥 하는 말들이 맞아요. 다 의미 없는 말들이 많거든요. 영양가 없는 말들이 많은데
3: 허공에 이렇게 네.
1: 그냥 허공에 그 흩뿌려지는 그 말들이 웃길 때가 되게 많아요.
2: 맞아요.
1: 그래서 아니 예를 들고 싶은데 지금 당장 또 생각나는 게 없거든요.
2: 맞아요. 저는 하나 생각나는 게 네. 어제 있었던 일인데 어제 이제 저희가 떡볶이랑 이런 걸 먹으면서 튀김이 있었는데 그냥 이제 튀김을 집어서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한마디씩 꼭 하는 게 너가 새우튀김이야? 이러면서 잡는데 그 말이 너무 웃긴 거예요.
3: 너무 웃겼어.
0: Okay, so the members, Sebin is their kind of happy virus at the moment. Whatever Sebin says, is they just love it. So, for example, we had an example because they were having tteokbokki and there was a lot of fried foods and stuff like that. And apparently, instead of just picking up the fried shrimp, he's like, so you're the fried shrimp. And then he went and picked it up. And the members just literally started rolling on the floor with how much they were laughing because it was just so randomly funny. Okay. Is there any hobby that the members are obsessed with these days? 이건 청취자 질문인데요. 요즘 우리 멤버들이 좀 하고 있는 취미나 좀 빠져 있는 게 있을까요?
5: 있는 사람?
0: Running.
1: 네, 일단 저는 running.
0: Okay, what else?
3: 저는 요새 취미라기보다는 이게 웹툰을 보는 거에 엄청 빠져가지고 이게 쉬는 시간에도 좀 쉬어야 되는데 다른 거를 준비한다거나 그래야 되는데 진짜 웹툰에 중독이 돼가지고 계속 이렇게 보고
0: 너무 그것도 멍 때리는 거예요. 그것도 뇌에 좀 쉬게 해주는 거예요.
3: 그렇죠.
0: Okay, so yeah, since Hee-chan has been obsessed with webtoons these days, and he's like, I need to be doing something else, but I'm like addicted to them. And it's like, no, that's your brain also turning off a little bit too, so you're fine. 또
4: 저는 그런 걸 좀 하는 것 같아요. 그 멤버들 생일마다 이제 그 사진을 공주처럼 꾸며놓거든요. 좀 킹받으라고. 꾸미는 사람도 그 보는 사람도 킹받아라 하면서 일부러 막 핑크핑크하게 꾸미는데 그런 거 좀 재밌다. 그래서 다음 생일 기대가 됩니다.
0: Okay, so wow. he's been editing the members' pictures like really pretty for their birthdays, just so that they can kind of enjoy the experience. And so he enjoys that, and so he's really excited for the next one. Okay, we need to jump into our next keyword. 우리 채연 씨 어떤 키워드 할까요? Uncapped or Omega X 탐구생활? Who is Omega X?
2: 그래도 Uncapped를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Yeah. 자 이번 컴백에 본인이 곡 소개 담당이에요?
2: 아니요.
4: 나눴습니다.
0: 아싸. 자, 그러면 우리 채연 씨 버전으로
4: 아싸, 아싸.
0: 아싸.
3: 와, 재밌다.
2: 아싸.
3: 재밌다.
2: 아싸. 잠깐만.
0: 자, 네. 어차피 오늘 다른 분의 원래 곡 소개 담당이 해 줄 거예요. 우리 이따가. 네. 그래도 본인 버전 한번 듣고 싶어요.
2: 아, 네. 일단 저희 언캡트는요. 이제 뚜껑을 열어젖히듯 억눌러 왔던 이런 감정들을 해방과 그런 터트리는 듯한 느낌의 네 그런 곡입니다.
4: 뭔가 많이 퍼즐이 빠졌는데
0: 한 반 정도 외웠다. 한 반 정도.
4: 맞아 맞아 정확해요.
0: 지금
3: 퍼즐이 많이
0: 나왔는데.
3: 빠져 있습니다. 네.
0: 아니 그래도 반 정도 외웠네요. 네. Okay, so you can tell that he memorized about half of the introduction to that. So uncapped, like you literally say, uncapped is literally opening the cap to be feel free, and there's a lot of other things that come out in the song. And the members were teasing like there's like half of that that you didn't memorize. 자 이번 앨범에는 곡수가 좀 있는 편인데.
2: 네. 네.
0: 곡이 이게 딱 정해지고 앨범 작업이 시작이 됐을까요? 아니면 한 10곡 아니면 좀 더 많은 곡들이 준비됐었는데 이거를 고르고 골라서 담았을까요?
1: 전자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거의 네. 정해진 상태로 오케이. 앨범 작업을 했어요.
0: 그러면 순서는요? 순서도 그냥 거의 정해져 있는 상태로 녹음 본녹음 들어가고 이랬었나 아니면 이렇게 딱 저렇게 딱 이렇게
2: 곡이 계속 이렇게 왔다
0: 갔다
1: 왔다 갔다 많이 했어요. 네. 네.
0: 타이틀은요? 타이틀은 바로 정해져 있었나요? 아니면 좀 녹음하다가 정했나요?
2: 저희가 이번에 그 타이틀 곡을 팬분들과 함께 좀 정해봤어요.
4: 투표 형식으로
2: 네, 투표 형식으로 투표 형식으로 이렇게 곡을 정했는데 언캡트가 딱 팬분들께서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언캡트로 타이틀을 딱.
0: Okay, okay. So, the tracks themselves, were they pretty much were already set to be in the album? There wasn't like 10, 15 songs that they chose to pick from. They just pretty much had the set album set. Now, when and how they were going to put them in the album, like first track, second track, they rearranged them a few times just according to. And the title was chosen with the fans. So, if you do not know that, now you know. They were able to sit down and get a chance to have the fans vote and. Uncapped was the one that they kind of won out for that through and through. Which of the songs did not necessarily because it was the highest? What was the one that was hardest to record? 자 이거는 꼭 노래가 높아서는 아니지만 네. 좀 녹음하기 어려웠던 곡 있었을까요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1: 저는 있었는데요.
0: 어떤 거요?
1: 저는 이제 세 번째 트랙 Close to Me라는 곡이 유닛 곡인데 저는 이 곡이 좀 어려웠어요.
0: 어떤 부분이?
1: 저는 원래 이제 좀 요즘 파워풀하고 이렇게 뭔가 묵직한 보컬을 선호해서 그렇게 연습하고 있는데 이 곡은 되게 여리여리하고 뭔가 샤한 느낌의 보컬을 좀 구사해야 되다 보니까 갑자기 또 바꾸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녹음이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0: Okay, so for our leader, he says that Close to Me was actually a little challenging when he was recording. The reason was is he's been practicing a really like manly, a really strong vocal at the moment. He's kind of been fixated on that. The company's also been enjoying that as well. But with this particular song, Close to Me, it's a unit track, and they the producer of the track and just for overall, they decided that it would be a lot better if they were able to lighten his vocals up a little bit more. So the recording process did take a little bit longer than expected. Now, the music video came out amazing for Uncapped, but I feel that it probably was equally scary. 자, 뮤비는요. 언캡 뮤비는 이제 정말 분위기 있고 너무 멋있고 네. 이렇게 네. 좀 이렇게 아무도 없는 그런 건물이 있으면 보기에는 너무 멋있는데 되게 무서울 것 같거든요. 왜냐면 또 멤버분들이 막 복도에서 막 왔다 갔다 막 뛰어다녀야 되고 또 막 어디서 맞아요, 막 맞아요. 나와야 되고 막 이러는데 스태프분들이 다 같이 있으면 몰라도
4: 맞아요, 맞아요.
0: 혼자서 튀어나와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랬을 텐데 맞아요. 안 무서웠어요?
1: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 이제 막 거의 촬영 막바지였어요. 완전 이제 밤에 이제 군무신을 찍다가 케빈이가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아. 혼자 뚜벅뚜벅 걸어가다가 한 30초도 안 돼서 갑자기 오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야 벌써 갔다 왔어? 이랬는데 아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4: 아 진짜 무서웠어요. 거기. 거기가
3: 밤에는 진짜 무서워요.
1: 네, 아 진짜 아무것도 안 보였거든요.
2: 안 보이고 막 이러니까
0: 아니, 뮤비만 봐도 무서울 네.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사실 어딜 가면 뭐 요즘 우리 감독님들이 이제 네. 그 조명을 잘해서 네. 환한 곳도 맞아, 되게 네, 어둡게 맞아. 만들 수 있지만 네. 딱 봐도 저기는 그냥 어둡다. 폐건물인데
4: 뭔가 싸하다.
0: 정말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1: 맞아요, 맞아요.
0: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 저 복도 씬을 봤는데 오 저거는 멤버분들도 꽤 무서웠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복도 씬이
3: 박쥐가 몇 번 이렇게 돌아다니는
1: 아, 맞아요. 박쥐도 날아다니고
0: Okay, so it seems that if you guys watch the music video for Uncapped, they're in this like abandoned warehouse. And yes, these days, all of our music video directors are awesome and they are really good at like, you know, just doing stuff with lighting. But I could tell that they really were at an abandoned warehouse. And so it felt like they probably had a lot of scary in moments. And they were like, yeah, there was bats that were flying back and forth in some of the scenes that they were doing. Towards the end of the shoot, Tian remembers that Kevin needed to go to the bathroom. And he's like, I'll be right back. And then like 30 seconds later, he came back. And everyone was like, you're back already? He's like, nah, I'm not going. Nah, I'm not going to go. I don't think I need to go that bad. Okay. We do need to get to know the members just a little bit more with our get to know them. But we're going to take a quick song break, come back, and then look at our keyword after that. 우리 세 번째 키워드는요. 노래를 듣고 나서 키워드를 하도록 할게요.
1: 네. 네.
0: So what we're going to do is jump into Uncapped. 이거 곡 소개 누구 담당이에요?
4: 재한 씨입니다.
0: 그래요?
1: 언캡트 네. 곡 소개는요. 네. 아까 재현이가 한 거랑 사실 앨범명이랑 같은 제목이어서 비슷한데 제가 딱 자연스럽게 잘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언캡트는 억눌려왔던 감정들을 제쳐두고 뚜껑을 열어 젖히듯이 자유와 해방을 순간을 맞이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은 곡입니다.
0: 아, 잘했네요 아까.
4: 네. 잘했어요. 잘했는데.
0: So just like 네. you uncap something, all of the feelings that you've been feeling have been going out, and you were able to be free. So he did a really good job earlier. Yeah. We're gonna listen to Uncapped and see you guys back after this and more of the show.

0: Ich höre Arirang Radio von Deutschland aus.
1: Where are you listening from? Let us know. Leave it at arirangradio.com.
2: It is Monday. It is our Twinkle My Star Day in hour two of K-pop. And as you can certainly listen to Arirang Radio, I'm your host, Isak. We got Omega X in the studio. Four of the members are here with us in the studio. And we need to do our last keyword from part one that we didn't get a chance to jump into, which was getting to know Omega X. 탐구생활 바로 들어갈 건데요.
3: 네.
2: The listeners and the fans would like to know who is the one who just kind of it messes around the most. 자, 우리 멤버들 중에서
4: 네.
2: 가장 장난기가 많은 멤버.
5: 장난기가 많은 멤버.
6: 제가 봤을 때는 세빈이 형인 것 같습니다.
2: 오늘 세빈 씨가 소환이 많이 되네요.
6: 오늘 약간 나왔어요, 이 키워드들에 있는 질문들이 유독 세빈이 형을 많이 찾는.
4: 그러니까 세빈이 나무위키야 나무위키.
2: Okay, so it looks like Sebin, though not here today, is getting called quite a lot because all the keywords seem to be leading towards Sebin. But he's the one that tends to goof off around as much as the other members. Who is the one, even regardless of how old they are or where their position is, who is the most like planned? 이거는 꼭 우리 리더님이 아니어도 좀 멤버 중에 가장 계획적인 멤버.
6: 저희 리더님도 계획적이진 않습니다.
2: 네. 왜냐면 설명이 본인의 그거를 막 얘기를 할 때 급히인 느낌이 마구마구 들어서 그러니까 꼭 리더라고 계획적은 아니니까
3: 네.
2: 우리 멤버들 중에서 제일 계획적인 멤버 누구예요? 파워제이 누구예요?
6: 저는 케빈인 것 같아요.
5: 케빈이 저도 케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2: 아 그래서 그래서 급히라고 얘기를 했었구나. Okay, so because Kevin was the first one that said that Tan is like an extreme P, meaning he's totally unorganized. So the members do agree that Kevin would be the one. He was the one that said it, so that makes a lot more sense. It does. So it seems like the one who's always well organized is going to be Kevin. Good to know for the future. Is there something that the members would like to do concept-wise in the future? 사실 지금까지 Omega X는 좀 다양한 컨셉을 많이 해왔는데
3: 네.
2: 지금 팬분들은 아직도 고픈가 봐요. 어떤 컨셉을 좀 꼭 해보고 싶은지.
6: 아, 저는 하나 있는데 이게 좀 그런 컨셉추얼한 걸 저희가 안 해본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래서 약간 그런 컨셉추얼한 느낌의 컨셉도 한번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
2: Okay, so like, okay, it's actually like a concept within their. They've never really done that before. Oh, that actually sounds good. 그럼 뭐 하고 싶어요?
6: 사자 보이즈 같은.
2: Okay. So like the 사자 boys. There we go. That actually would be quite a lot of fun. When it comes to this particular category, I'm probably going to be the number one person in this. 자, 멤버들 사이에서도 괜찮고,
3: 네.
2: 뭐 매니저님들이랑 스태프들까지 포함해도 되는데, 우리 청취자분들의 질문이 이 분야만큼 내가 1등이다 하는 게 있어요. So do you think like you are number one in this category?
5: 이 분야만큼. 저는 일단 잔소리가 있는데 아무래도 마티 형이고 리더이다 보니까 뭐 멤버들한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저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왜 그러냐 뭐 이런 잔소리를 되게 많이 하고
4: 왜 그러냐 넌 정말 왜 그러니
2: So he knows that he nags a lot and so he's yeah he knows
5: 뭐 하나 예를 들자면 뭐 숙소에서 화장실 불 좀 끄고 다녀라 에어컨 좀 꺼라 이런 이런 잔소리들을
2: okay.
5: 생활적인 잔소리들 많이
2: So yeah, he's always saying like, you know, turn off the light in the bathroom after you use it, make sure that the AC is off before you leave the house. These are the kinds of things that he says. Okay, 또
6: 저는 제가 오메가X 안에서 침대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5: 1등이죠,
2: 좋다. 오케이, so Chan says that he loves his bed. So he probably thinks he loves his bed the most. Like out of just, you know, being able to lay down and just doing nothing all day then yeah. 그러면 만약에 24시간 쉬는 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6: 저는 실제로 24시간 잡은 적도 있어요.
2: 중간에 화장실 간 거 빼고 밥도
6: 네,
2: 안 먹고
6: 밥 안 먹고 그냥 진짜 화장실만
2: 잠깐 갔다 오고
6: 네, 그리고 다시 자고
2: 와.
4: 와, 허리 아프게.
5: 난 절대 못 해.
2: So he says he can literally sleep for 24 hours like just going for bathroom breaks in between. He doesn't have to eat, he doesn't have to anything. He literally can sleep for 24 hours. That's amazing.
6: 인정합니다.
2: That's amazing. 또 있어요.
5: 아니에요. 먼저
3: 저는
5: 말해주세요.
3: 저는 요새 웹툰 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팀 내에서 저만큼 웹툰을 보고
2: 자,
3: 아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2: 24시간 자유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네.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3: 네.
2: 뭐 연습도 안 해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3: 네.
2: 그러면 24시간 쉬지 않고 볼 수 있어요?
3: 진짜 가능합니다. 그냥 밥 먹으면서 보고.
2: 밥 먹으면서 보고 잠도 안 자고
3: 가서 보고 침대 누웠다가 자려고 했는데 보고.
2: Okay, so he says that because he's so obsessed with webtoons these days, he probably can watch it for 24 hours. He was like, yeah, because I can watch it. I can read them when I'm eating. I can use my bathroom and then, but like, I can go to try to go to sleep and then I'll just, you know, stay up all night. Kevin, what about you?
5: 제가 추천해 줄 수 있어요.
4: 네, 주세요.
5: 피부가 진짜 좋아요.
4: 아,
5: 피부만큼은 우리 중에 인정. 1등이지 않나. 아, 인정.
2: 따로 관리해요 아니면 타고난 거예요?
4: 엄청해요. 아니, 그냥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2: 오, 자, 이건 들어야 된다.
5: 고급정보.
2: Okay, so he has really good skin and he takes care of it. So he's a guy that, you know, takes care of his skin. 자, 아침 저녁 달라요?
4: 네.
2: 야, 오케이. 자, 오전 아침에 관리 어떻게 해요?
4: 아침에는 근데 약산성으로만 근데 세안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2: Okay.
4: 약산성으로 하고 저녁에는 선크림 바르고 나서부터는 이제 클렌징 밤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선크림 안 발랐다 그러면 똑같이 약산성으로 하고
2: Okay, so he does definitely use a gentle facial wash in the morning. If he used sun cream that day, he will try to use some type of foam cleanser in the evening. But other than that, 몇 개 발라요?
4: 세 개 발라요.
2: 뭐예요?
4: 스킨 앰플 크림 하는데.
2: 스킨 앰플 크림?
4: 네, 근데도 뭐 약간 건조하다 싶으면 거기에 뭐 에멀전이나 그런 거 세럼 해서.
2: 와. 이거는 나중에 팬사하거나 그러면 이제 우리 팬분들 자세한 물어봐요. 무슨 제품이냐 이제 뭘 물어봐야 되는지 알겠죠? 오케이.
6: 진짜 뭘 말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바른다고 하면은 진짜 올인원 하나 딱 바르고
4: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2: 잠깐만. 우리 저 스타일리스트 스태프들 지금 잠깐만 귀마가 말.
6: 아니 저는 그래서
2: 혼나요, 그러다가
6: 항상 저희 이제 메이크업 선생님한테 혼나요.
2: 그래요.
6: 좀 발라라 하면서.
2: Okay, so Kevin has his own skincare. He does wear skin, so toner, ample, and moisturizer is pretty much what he goes through his trilogy. But like, what brands and whatnot? Next fan sign, you know, fans, you need to ask him what he uses. Now, Taylor's like, I don't use any of that. He's like, he gets in trouble. So normally in part two, we have our silliest questions in the world. So we're going to jump into those. 자, 파트 2에서는 원래 저희가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질문 타임을 하는데요.
3: 네.
2: 정말 쓸데없는 질문들이에요.
3: 좋아요.
2: 자, 제가 대본 볼 필요 없어요. 없어.
3: 아, 네.
2: It's not in your script, so don't go through looking at your script.
3: 심신의 안정을 찾는.
2: 자, 재현 씨. The member you'd give all of your assets to right this moment. 지금 당장 나의 전 재산을 줘야 한다면 어떤 멤버요? 이거는요. 전 재산이에요. 모든 옷, 액세서리, 전자제품 이런 거 다요. 다요. 액세서리.
4: 가지고 있는 거 다.
2: 뭐 지금 컴퓨터, 뭐 게임기 뭐 다요.
4: 정말 다
3: 저의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데요.
5: 잠깐만요. 저 이거 근데 딱 있어요. 지금 여기는 없지만
3: 좋아.
5: 네, 일단 여기는 없어요.
2: 아니, 왜 없지?
5: 저는 지금 생각이 딱 난 게
2: 한겸이.
5: 네, 한겸이한테 줄 수 있겠다라고 예. 생각이 든 게
4: 오, 감동인데?
5: 아, 감동이 아니고 어차피 다시 찾아올 생각이에요.
2: 아, 그러니까 안 건드릴 것 같다.
5: 아,

0: 멤버.
1: 안 돼. 안 돼.
0: 지금 콧볼 나야 돼요. 슬프다고 했는지 알겠죠?
1: 진짜 너무 내
2: 장인어른
3: 따님을 저에게 주십시오.
1: 근데 뭐 이거 장난으로 한 거지만은 맡긴다면 왜 딱 자꾸 눈빛을
4: 아, 그냥 보고 있었어요.
1: 네. 정면인가?
4: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1: 뭐 케빈.
0: 그래도 여기 있는 멤버네요.
1: 케빈 뭔가.
0: 케빈. 케빈. 케빈 왜요?
1: 아, 뭔가 케빈이가 쿨하기도 하고 또 되게 섬세한 부분도 있고 뭔가 이 친구가 이 친구는 믿고 맡길 수 있겠다.
0: Okay. So he's very laid back, but he's also very detailed. So he feels like he can probably trust him. Okay, interesting.
3: 네. 조언가 상견례자야.
0: 태연, you are next. The member you would never let be your boss. 만약에 신임 사원이 됐다면.
5: 네.
0: 나의 직장 상사 절대 아니었으면 하는 멤버. 오. 진짜 내 위로 가면 진짜 큰일 날 것 같다 하는 멤버.
3: 상사잖아.
0: 그러니까 상사예요, 상사.
4: 저는 와 진짜 말이 안 되는데. 이거.
2: 많지 않아?
3: 좀 많아.
4: 좀 많아요. 한 명 빼고 전부예요.
3: 그럼 그 한 명이 누구지?
0: Okay, so there's one member that he wouldn't mind, but everybody else he would hate. So 그러면 이 어떤 멤버를 제외하는 거예요?
4: 휘찬이 형이요.
0: 휘찬. So 휘찬 would be
3: Why?
0: okay.
3: 왜네?
0: But everybody else is like a big old no.
4: 아, 일단 휘찬이 형은 뭔가 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
0: 그치, 그치. He feels like Hitan's gonna be just really laid back and do whatever you want.
4: 아, 뭐 실수하면 어때?
3: 맞아.
4: 약간 이런 성격이라서.
3: 맞아.
4: 나머지는 좀 많이 힘들 것 같아.
0: Yeah, he feels that the rest of the members is just gonna be like, yeah, it's too hard. Kevin.
3: 네.
0: The fandom only loving you versus loving all of the members.
4: 와.
0: 자, 나만 바라보는 팬덤 그리고 모든 멤버분들을 사랑하는 팬덤.
3: 저는 모든 멤버들을 사랑하는 팬덤. 진짜.
4: 고민했는데.
0: 살짝 고민했는데.
3: 아니.
0: Okay. So he says all of them. He says all of them. Okay. Okay, what we're gonna do? Okay. Even though he was like he hesitated for like 2 seconds. We're gonna jump into a next track. Close to Me라는 곡을 아까 살짝 언급을 했는데 네. 이제 들을 차례가 됐습니다. 네. 이 노래를 그래도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세요.
6: 네. 이제 Close to Me는 제한, 젠, 예찬 이렇게 세 명에서 부르는 유닛곡인데요.
1: 네.
6: 이 곡은 좀 우리가 나와 이렇게 가까워지고 싶으면 너무 애쓰지도 말고 너무 집착하지 말고 우리 조금 더 편안하게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자라는 내용을 담은 곡이어서 이 곡을 들으면서 좀 편안하게 이렇게 릴렉스하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Okay. So you get a chance to relax because the track is literally saying like just relax and try to get close to me. That's what the track is saying and it's three of the members that were able to be a part of it. So we've got Close to Me for you and I'll see you guys back after this and more of the show.

0: You want to message me?
1: Go
2: ARIRANG.
3: arirangradio.com.
4: It is already part three for our Twinkle My Star today with four members of Omega X in the studio, and it's our secret paper time. The members have written the pros and cons on their paper, and we need to figure out who they are. 자, 오늘 네 분밖에 없어서 이게 유명이긴 한데요. 그냥 한꺼번에 맞출게요. 왜냐하면 하다 보면 그럴 것 같아서.
5: 네.
4: 장점 첫 줄이 좀 신선하다.
6: 뭐죠?
4: 자, 케빈님이 나왔고요. 장점 중에 이렇게 첫 줄이 써 있는 거 처음이에요.
6: 우와.
4: 냄새가 좋다. He smells good. That's the first line in his pro, and I'm just like, excuse me. He's really good at picking up choreography. 안무 습득이 빠르다. 피부가 좋다. Oh, he's got good skin. 귀엽다. 애교가 많다고 써있네요. So apparently he has 애교 to this member. 단점, 혼자 있는 걸 좋아한다. He likes being alone. 이어폰 착용 후 불러도 안 들은 척을 한다.
5: 야, 이거 진짜 저거.
4: 네, okay, so once he has his earphones in, he cannot hear anything.
7: 누군지 알 것 같은데.
4: Okay, so Kevin, who do you think it is? 누군 것 같아요?
7: 제한?
4: Okay, okay, 제한. Okay, think about it. Okay, 제한, think about it. Moving on. 오, 제안 나왔어. 제안 씨. 장점. 노래 꽤 잘한다.
7: 꽤 잘한다. 꽤 좋아하시는.
6: 꽤가 포인트인데.
4: 음악을 꽤 잘 만든다. So he's good at singing. He's good at making music. 춤을 꽤 잘 춘다. He's good at dancing. 웃는 게 꽤 이쁠.
6: 저 이쁘네.
4: Okay, so he also has a pretty nice smile. He 단점. He loves the fandom so much. He never stops. I'm really worried about his face. His health. 팬분들을 너무 사랑해서 쉬지를 않는 멤버. 그래서 건강이 걱정이 된다. 오케이. 자, 누굴 것 같아요?
6: 휘찬일 것 같습니다.
4: Okay, so he feels that it's 휘찬 that wrote that.
5: 저는 적은 적이 없는데.
4: 자, 휘찬. 오, 휘찬 씨 나왔어요.
5: 오, 뭐야 이거.
4: 장점 딱 한 줄씩이네. 자, 장점. 목소리 톤이 좋다. He has a good vocal tone. 단점.
6: 잠깐만. 진짜 너무 큰 단점 아니야?
5: 이거
4: 당이 잘 떨어진다? 우리 김에 예상을 못하는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당이 잘 떨어진다? His blood sugar drops often. What is 누굴 것 같아요?
5: 이거 재현이 이상합니다.
6: 우린 서로를 너무 잘 알고
4: 있어. 오케이. 자, 이제 재현 씨가 나오는 건데요. 시크하지만 귀여운 개냥이 같은 매력. So he's really chic, but he's also cute. So he's kind of got like that puppy cat kind of vibe going on. 단점, 무표정이 화난 것 같다. 근데 가로치고는 맞을 수도?
6: 이거 뭐 그냥 케빈이잖아.
5: 너무 귀엽다 너.
6: 야, 우리.
4: 자, 케빈 씨, 재한 씨를 지목했는데요. 재한 씨 쓴 거 맞아요?
6: 아, 맞습니다.
7: 우리 어떻게 다 알고 있냐?
4: 자, 재한 씨는 휘찬 씨를 지목했는데요. 휘찬 씨 맞아요?
5: 네, 맞습니다.
7: 와, 귀엽구나.
4: 휘찬 씨는 재한 씨를 지목했는데요. 맞아요?
6: 맞습니다.
7: 야, 근데 정말 차 진명이었는데.
4: 우리 그럼 케빈 씨가 마지막에 쓴 거예요?
5: 네. 우와, 괜찮네.
4: So they literally guessed it right, and that person came out. I cannot choose this as. 이거는 근데 이건 제가 짤 수가 없는 거는요. 네. 우리 멤버분들이 따로 넣고요. 저는 우리 그냥 스태프들한테 전달을 바로 받은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된 거는 정말 운명이에요.
8: 저희도 쓸 때도 다들
7: 돌려서 썼고 네, 바로 접어서 냈는데.
4: 근데 바로 so yeah, 이거는 가끔 가도 우리 멤버분들이 저 글씨 좀 볼 수 있을까요? 하거든요. 헷갈려서. 근데 네 분은 너무 정말 확실히 아시네요.
6: 그냥 저희 목소리가 들렸어요.
8: 네. 이제 이 멘트 하나하나가 지문이었다.
4: So they literally could hear the voice of the members with that. 재현 씨죠. 근데 궁금한 거 있는데요. 휘찬 씨가 당 떨어지는 게 무슨 말이에요?
8: 사실 이것도 저희 이번 앨범 에피소드 중에 하나였는데.
4: Okay, okay. What was it?
8: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앨범에 관한 녹음을 하는 날이었어요.
4: Okay.
8: 근데 이제 첫 날 녹음에 첫 타자가
5: 맞아.
8: 휘찬이 형이었는데
4: okay.
8: 오랜만에 이제 군복무 마치고 녹음을 하는 거라서 오케이. 긴장을 좀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녹음한 지 5분 만에 당이 떨어져서 잠깐만 쉬다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녹음실에서 누워 있었대요.
4: 어머.
5: 녹음이 중단이 됐었어요.
4: 어머. 진짜? 네.
6: 근데 중요한 건 그게 당이 떨어진 건지 인지를 못하고 그냥 지금 컨디션이 맞아요. 좀 긴장하고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맞아요. 그래서 막 작곡가님들께서 초코파이라도 한번 먹어볼래 이렇게 했는데 아 그런 거 아니라고 좀 쉬면 괜찮으신다
4: 해서 우기기까지 우기까지 했는데 네. 당이었을까 초코파이 그래서, 먹고 괜찮아졌어요? 네,
0: 진짜 순식간에 막 그 있잖아요 이렇게 따뜻해지면서 막 맞아, 그치, 혈이 그치. 도는 그 와 막
4: 자 우리 앞으로 우리 단 거 좀 잘 챙겨줍시다.
8: 그래서 항상 초콜릿 넣어다니라 그러거든요.
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So he literally his blood sugar literally plummeted during the first recording. So it was the first recording. It was the first recording of the official album recording, and he was the first one going in. And this was the first time he was doing this after his mandatory military services. And about 5 to 10 minutes in the recording, he's like. Can I take a break for a little bit? And he went and he ended up laying down on the sofa in the recording studio and everything just kind of stopped. He didn't realize this was his blood sugar plummeting. And the producers were just like, do you want to talk? Do you want a chocolate pie? And they're like, he's like, no, I'm fine. It's fine. Just let me rest for a little bit. I'll be perfect. And, it's like, and then he ended up eating it and he actually felt great. He said, like, he started to feel his blood circulation. And he was able to go back into the studio. So now he has to have sweets everywhere he goes. Oh, that is the most cutest thing ever. 아쉽지만 저희 벌써 한 시간이
8: 맙소사.
4: 아니 어떻게 네 분밖에 안 오는데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죠? 전원이 다 오면 거의 한 마디도 못 하고 끝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6: 맞아요. 전원이 다 오면은 한 두 명 정도는 말을 못 하고 집에 돌아가고 그런 적이 꽤 있어요.
4: 사실 네 분만 다시 오는 걸 좋기는 하지만 다른 멤버분들도 보고 싶기는 그쵸, 해서 어떻게 그쵸. 해야 되죠? 다음에는 그냥 완전체로 그래도 와야 되나?
6: 그렇죠. 왜냐면 제가 봤을 때 세빈이는 꼭 와야 돼.
8: 오늘 지분이 꽤 많아.
4: 제가 알고 보니까 우리 작가님들이 세빈 팬 있는 거 아니에요? 최애가 세빈 씨 아니었나? Okay. So we do have to say goodbye. Even though only 4 of them came into the studio today, there was like so little time. And Tan's like, yeah, normally like 2 of the members can't say anything during interviews. But hopefully next time we can have all the members here, even Sebin since he was brought up so much. 오늘 어떠셨어요, 멤버들?
8: 일단 너무 편하고 재밌고 진짜 마음 편하게 다 이렇게 쏟아내고 가는 것 같아요.
4: 또 오실 거죠?
8: 네, 또 okay.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달려오겠습니다.
4: Okay, yeah. So Tan said he really had a lot of fun today. It was a lot more comfortable that he was able to just like talk about anything. So hopefully they can join us back in the studio really quickly. But we do have to sign off. Life Detox is going to be our last track. Enjoy the song and we'll definitely see you next time. 다음에 봐요. Bye!

아침이 마르기도 전에 강의실로 하천 교수님이 모신 때문에 긴팔 입고 오래 난 시작도 전에 눈을 감아 지나라 한심하게 볼 게 뻔하니 이게 더 편해 내 새벽은 원래 일몰이 지나고 하늘이 까매진 후에야 해가 뜨네 내가 처량하다고 다 그래야 얘 난자들이 돈 주고 가는

전에 대기실로 아침 온실 때문에 긴팔 입고 오래 녹화 전에 눈을 감고 생각하시 똑같은 행동 다른 느낌 시차부 적응에 해당돼 지금 내 옆에 로고 그리고 그레이 모두 비웃었던 동방의 소음이 어느새 전국을 올려대 야